0: 왜냐면 내 인생 카오스 신야
1: 완전 내 인생 카오스 신야
0: 왜 나 원자 패 완전 내 인생 이 자리에 내 피워
1: 워이
0: 파 워이
1: 워이
0: 차도 워이 소 제이사스 이 워싸 부야 제 이 아트 소 내 품에 제이소 야스
1: 워너
0: 스타 야스 미 수와 내 품에 버리고 있어